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0: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11:00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긴 밤 남남처럼 비틀비틀 어색한 몸부림 잘못하면 따돌림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오금자 지금 나랑 놀아보고 들랑 거기 보이는 당신은 오마레이디 나와 춤을 춘 그대는 해피레이디 내 열정을 뿌리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올스타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3: 헬로 에브리원, 아이 엠 제임스 프롬 인디아.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ong.
4: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도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3:00.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1, 2, 3, 4, 5, 6, 7, 8, 9, 10.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Oh, I love it. It's Monday Groove with 예. TJC.
1: 안녕하세요.
0: How do you like the new signal? 시그널 음악이 좀 바뀌어 주셔서.
1: 예, 음악이 너무 반가워서.
0: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죠? 네. 이 시그널 음악이 네. 누구의 노래입니까?
1: 저의 부산 그루브. 네, 부산 그루브입니다.
0: 아, 근데 웃긴 게 나 항상 So this segment by the way is English and Korean Monday Groove with TJ. So we'll jump between. 근데 나 항상 그 전 시그널이 그 You're so popular, be my formula. 그거는 항상 DJ씨 목소리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아 네. 아 맞다. 사이다. 사이. 아, 근데 몰랐어요. 네. DJ씨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1: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건, 또 멋진 또 가수와 또 헷갈려 주시고.
0: 네. 네.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니까. 아무튼 네. 잘 지내셨어요? How have you been?
1: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Good.
1: 어저께도 우리 또 광안리에서 발코니 음악회라고 있거든요.
0: Balcony music.
1: 예, 차 없는 거리, 문화의 아, 거리를 해서 차가 예. 없는데 거기에서 어저께 공연도 하고.
0: Oh, nice.
1: 예, 즐거운 또 한 주를 보내고 또 우리가 만났습니다.
0: 사람 진짜 많이.
1: 예, 맞아요. 있었지. 차 없는 거리 아니더라도 광안리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차가 없으면 거기 이제 차도에 사람들이 엄청 자유롭게 다니고 뭐 버스킹도 많이 하고 마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마술도 길에서. 하고 플리마켓도 있고 뭐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길거리 네. 음식도 있고 뭐 등등. 아, 그리고 좋은 거는 완전 가족 위에서 뭐 시민 위에서 네.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1: 맞아요.
0: 아, 부산 그룹 음악과 함께 퍼펙트.
1: 행복했습니다.
0: 아 네. 너무 좋아요. So 네. listen, are you gonna do that again? 다시 그 그거 말코니 뮤직은 하실 거예요?
1: 어 불러주시면 또 하죠.
0: 아 알겠습니다.
1: 어디든, 네. 어디든 so, 달려갑니다. 네.
0: If you are out in Gwangalli or if you were out in Gwangalli the weekend, maybe you saw 부산 그룹 TJCM 부산 그룹. 자 우리 네. 코너 들어가기 전에 네. 노래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0: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러러러.
1: 목소리 이렇게 I hear babies cry.
0: 그게 더 좋았어요.
1: 미안해 미안해.
0: 그게 더 좋았어요. 약간
1: I didn't warm up. You guys 판단하지 예뻤어. 마세요. 나 목소리는 warm-up은 안 했어요.
0: 아,
1: 오늘
0: 좋았습니다.
1: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0: 아, 진짜로. 갑자기 시켜서 미안해요.
1: 오늘만 얘기를 예. 하는 게 웜업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1: 재밌었어요.
0: 목소리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1: Thank you very much. Listen, 다음에 우리는 앨범 만들자.
0: 아,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1: 좋은데. 아, 자, That was What a Wonderful World by Louis Armstrong.
0: Yeah.
1: Satchmo, as they knew him. 아, 근데 이 노래가 그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일단 루이 암스트롱의 엄청 그 파퓰러한 노래잖아요.
1: 그러니까.
0: 엄청 사람들 많이 좋아하고 특히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하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고 싶어서 선곡했어요.
1: 이 네. 노래 진짜 내가 옛날 클래식 노래 중에 몇 가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니나 시몬
0: 니나 시몬.
1: 니나 시몬 Sunday in Savannah.
0: 아.
1: 그 노래 아세요?
0: 아, 들으면 알겠죠, 제가.
1: 보내 드리겠습니다.
0: 아, 네 네.
1: 그리고 Louis Armstrong What a Wonderful World.
0: 오.
1: 그런 뭐 그 정도 그 노래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0: 네.
1: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0: 아. 미리 말씀해 가지고 같이 아 근데 다음에 한번 또 같이 할 기회가 있겠죠.
1: 노래방 네. 가자.
0: 아, 노래방.
1: Let's go to the 노래방. So Louis Armstrong, that is a song. It's basically he's just talking about how beautiful things are in the world.
0: 네,
1: he
0: 네.
1: sees all these simple things in life and he thinks, "Wow, this is beautiful." 아 진짜 의미가 담긴 가사입니다.
0: 네. 맞아요.
1: 로맨틱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세상에 대해서 네. 간단한 뭐 소확행에 대해서 와
0: 맞아요.
1: 아름답다라는.
0: 네. 저는 특히 이런 그 의미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너무 자극적인 것들 어릴 때는 자극적인 거 좋아했어요. 막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고
1: 네.
0: 하고 또 우울하면 너무 슬퍼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해운대나 광안리 네. 가서 바다를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바다 천천히 쳐다보고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너무
1: 그거는,
0: 평화로워서
1: 맞아요. 그거는 네. 행복이다.
0: 마 진짜 행복해요.
1: 근데 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나이 먹어서
0: 그렇지,
1: 그래요.
0: 그렇지. 아 그래서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1: 맞아요. 네. 당연하죠. So 네. It's interesting. So TJ she says. You know, back in the day, it was great to have these kind of really exciting songs or like the obvious lyrics of I'm sad, so I broke up so you can cry and etc. But these days, because we're getting old, we just enjoy the simple things, you know. 맞습니다. Did you know that Louis Armstrong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scat singing?
0: Ah.
1: Scat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0: Scat?
1: 스캣브라브르비브라브르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근데 네. 재밌는 거는 Scatman John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옛날 노래 스타일이라서 저희 시대 뭐 어렸을 때 그런 스타일이 장르가 인기가 없었어요. 아. 그래도 한 가지 남자가 뭐 한 가수 Scatman John 어떤 진짜 재미있는 댄스 EDM도 아니지만 댄스 노래가 만들었어요. 아바다바다바리 빠빠빠라뽀 빠빠빠라뽀
0: 그 노래
1: 아세요?
0: 예. 빠빠빠라뽀뽀
1: 그거는 스캣맨 전이에요. 그래서 그건 진짜 재밌었어요. 아무튼 Enough about Scatman John. Were there any difficult lyrics or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네, 뭐 노래 부르면서 어려운 발음 뭐
0: 사실 그 첫 번째 부분들은 그래도 귀에 익숙했는데 I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이 부분을 제가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쪽 파트가. 그래서 혹시 로라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1: 그러면은 왜냐면 제가 노래 불었을 때 Remember, we don't say I, we say ah.
0: Ah.
1: I see skies of blue. So skies
0: are
1: blue.
0: Skies are. 아,
1: blue.
0: 어로. 어로 하면 되군요.
1: Skies are blue.
0: Skies are blue.
1: And clouds of white.
0: Clouds of white.
1: Of white.
0: Of white.
1: 근데
0: 아, of white.
1: 소리 어렵다.
0: 아, clouds of white.
1: 나는 white 하는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이 clouds of white. Clouds are white.
0: White.
1: 그래서 clouds are white.
0: Clouds are white. Clouds are white.
1: 어. 오브를 소리 힘드시면.
0: 네, 맞아요. 오브가 힘들었어요.
1: Yeah.
0: 항상 그 오브가 힘들었고 뒤에도 blessed the day.
1: 그리고 sky. Blessed day.
0: Blessed day.
1: So bright blessed day. So blessed is like. Blessed. 한국 사람들이 blessed 보시면 the 소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0: 어. 어,
1: blessed처럼.
0: Blessed.
1: blessed day.
0: Blessed day. 아.
1: Day. So blessed, blessed day 하면 blessed. 이상하다.
0: 아.
1: 그래서 뭐 don't 하지 마 don't. 할 때 D-O-N apostrophe T로 스펠링 하잖아요.
0: Yeah, yeah.
1: So when we write the word don't, we have don't. It's do not. And the apostrophe stands for removing something in the word. 그래서 when I think about like teaching how to say things like blessed day,
0: blessed
1: instead
0: day.
1: Of blessed day, we say blessed day.
0: Blessed.
1: So blessed Day.
0: Blessed day.
1: Blessed day. It's like an apostrophe. Blessed day.
0: 아.
1: It's like you join a 합쳐서. Blessed day.
0: Blessed day.
1: 맞아. Oh, perfect.
0: Oh, 그래요?
1: Yeah, perfect.
0: Blessed day.
1: Yeah. Blessed day.
0: I see skies are blue and clouds are white.
1: Clouds are white.
0: You clouds are white.
1: White 하지 마세요.
0: Clouds
1: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0: white.
1: 쉬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어. 어. 미국 발음으로 하시면 쉬워요. Clouds of white.
0: Clouds of white.
1: Oh, perfect. Mm-hmm.
0: The bright, blessed, blessed day.
1: Blessed day. Oh, perfect.
0: Blessed day and dark sky.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1: Sacred.
0: Sacred. Sacred night.
1: Secret처럼 근데 sacred. C-R-E-D. Cred. 그거는 어렵다. 한국 사람 뭐 발음 때문에 우리 받침 때문에 받침 필요하니까 그래서 sacred, sacred.
0: Sacred. Yeah.
1: Sacred. 근데 sacred. Cred.
0: 어, sacred. Sacred night.
1: 맞아요. 그리고 보시고 dark sacred night. C R E D. 그 D 소리도 D 하지 마시고 Night.
0: 아,
1: 왜냐면요, night.
0: Secret,
1: 혀가
0: night.
1: Night 시작하는 소리가 혀가 여기. 그래서 sacred night.
0: Sacred night.
1: Perfect.
0: Sacred night.
1: Perfect. 오. 그래서 저희 혀가 I'll over exaggerate with my tongue. 네, 혀 보세요.
0: 예.
1: 이미 뭐 미리 미안합니다.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0: Ah, sacred so, night.
1: Blessed day.
0: Blessed
1: sacred
0: day. Blessed day.
1: Perfect.
0: The dark
1: sacred
0: night. Sacred night.
1: Sacred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세요?
0: 어.
1: Sacred.
0: Sacred 그 비밀?
1: Secret.
0: 그건 secret.
1: 그거는 secret이에요. 아. 비밀은 secret. Sacred는 박 PD. 어 신성한 어.
0: 아 신성한
1: 어 신성한 아. 그래서
0: 어, 근데,
1: 신 같은 오. 아주 특별한 뭐 누구나 뭐 누구나 만들 수가 있지도 않고 누구나 볼 수 있지도 않고 완전 특별한다
0: 어두운
1: 신처럼.
0: 밤이 아주 운치 있는 밤이다 이 말인가
1: 네, 그렇죠 뭐 신성 신 sacred.
0: sacred
1: so secret처럼
0: sacred,
1: sacred night
0: sacred. The dark sacred night
1: oh good
0: The Dark Sacred Night.
1: 쉽지 않아요.
0: 아, 어렵다.
1: 근데
0: Sacred Night.
1: This song is kind of more about how beautiful the world is. You know, sometimes we tell someone you're amazing, you're beautiful, or you're really good at what you do. 진짜 칭찬하는 느낌이잖아요. Yeah. 모든 것에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완전 뭐 뜻깊은 칭찬하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궁금해. I'm very curious. 이 노래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것 같습니다. No. 네. 그냥 yes.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멋지다 아니면 뭐 예쁘다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진짜 잘한다 그런 칭찬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J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
0: 칭찬.
1: 칭찬 자주 하시나요?
0: 저는 칭찬 너무 하는 걸 좋아해요.
1: 아. 네.
0: 뭔가 사람을 만날 때 좀 안 좋은 점을 아예 잘 못 봐요.
1: 아. 네. 와우, 긍정적이다. 네. So positive. So you only see the good in things, right? 오케이.
0: 그러니까 막 친구들 특히 밴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뭐 나의 파트너가 그 사람이 조금 약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잘하는 거를 같이 더 살리려고 하면 음악이 훨씬 더 좋아져요.
1: 너무 좋아요. 예, 맞아요. When you give a 칭찬, when you give a compliment, people seem to do better. 뭐 믿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들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0: 맞아요.
1: 자신감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점점 기분 안 좋게 만들어서 뭐 퍼포먼스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칭찬 좀 배울까요?
0: 아, 좋습니다.
1: 오키도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0: 오키도키를
1: 첫 번째로 어떤 거?
0: 아, 그러면 머리, 옷이 헤어스타일이나 옷이 잘 어울린다.
1: 아,
0: 너 오늘 엄청 잘 어울린다.
1: 아하. 이게 진짜 so like something looks good on you. 이게 뭐 이 예쁜 치마가 잘 어울려요. 이 색깔을 잘 어울려요. 머리 스타일에 잘 어울려요. 근데 영어로 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짜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0: 아.
1: 누구나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우리 피디님한테 피디님 머리 잘라서 내가 피디님 머리 잘랐어요.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근데 피디님은 잘 받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0: 네.
1: 근데 내가 다른 외국인한테 머리 잘랐어요. Looks good.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you change your hair. 네. 좀 갑자기 좀 센시티브한 느낌 될 수도 있어요.
0: 진짜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this looks good 대신에 you look great.
0: You look great.
1: Yeah, you look great. 아주 심플하게
0: 너 좋아 보인다.
1: 왜냐하면요, this 어울린다. Suits you, S-U-I-T-S, you. This suits you. So, this hairstyle suits you. These clothes suit you.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 이 전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아졌어? 그런 느낌 될 수도 있어요.
0: 맞아, 그럴 수 있지.
1: 네. 그래서 suits you, 친한 친구한테 this shirt suits you. 그렇게 하면 no problem, 친한 친구. 근데 모르는 사람, wow, you look great. 간단하게.
0: 네. 네.
1: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you look great. 끝.
0: You look great today.
1: You look great.
0: You look great.
1: Today 하면 today는... 어제는 안 했어?
0: 아, 그렇구나.
1: 원래는 아니야?
0: 오.
1: 네. 자, 그래서 it suits you. 뭐 친한 사람한테 아니면 you look great. 그냥
0: you look great.
1: 두 번째 어떤 거?
0: 아니면 그다음에 공연을 보고 누군가 친구 공연

0: We want to be more specific. You were amazing.
1: You were amazing.
0: You were amazing.
1: You're amazing.
0: Or I loved your solo. 예를 들면 뭐 yeah. 드럼 솔로 있었다 있거나 뭐 기타 솔로 있었거나 I loved your solo.
1: I loved your solo.
0: Yeah.
1: Sounds great. 이건 좀 다른 거예요?
0: Sounded great.
1: Sounded
0: 이미 다
1: great.
0: 봤으니까 Sounds great 보는 중이에요.
1: 아, sounded
0: 근데
1: great.
0: Sounded great. 와, sounded great.
1: Sounded great. Yeah.
0: 그리고 TJ 씨 좀 스웩 있게 Sounded great, bro.
1: 아, sounded great, bro. Yeah. Oh, yeah.
0: It's busy.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어떤 거?
1: 뭔가 잘생겼다. 아니면 예쁘다. 뭐 이런 거. 그것도 하면 좀 그렇죠.
0: 영어로 하면 안 돼요.
1: You are handsome. 이래 하면 이상하죠.
0: 한국 사람에서 외국인한테 괜찮은데 그리고 반대적으로 괜찮고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외국 사람한테 You look beautiful. You look beautiful. 이라는 말이 괜찮은데 You're so pretty. You're so pretty 완전 빈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 너무 가벼운 말이라서.
1: 네.
0: 대신에 뭐 자기 능력에 대해서 아니면 재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아요.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1: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군요.
0: 그러니까. 네. 맞아요.
1: 아니 근데 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외모보다는 뭔가 오늘 좋아 보인다 뭐 이 정도가
0: 맞아요.
1: 좋은 것 같아. 뭐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뭐
0: 그것도 나
1: 아 그것도 별로
0: 안 좋아. 기분 안 좋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팁이에요.
1: 네.
0: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 외모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긴 한데 내 얼굴은 내 얼굴이다. 내 몸은 내 몸이다. 그래서 내가 뭐 크게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1: 네,
0: we learned
1: 그렇습니다.
0: a lot today and I think we mostly spoke in Korean but that's alright. So are you ready to sing another song?
1: Yep.
0: Let's go.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올스타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0: excluding Yasudo. Please follow these safety precautions.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the hottest hours of the day. When going outside, wear light clothing and use a parasol. Drink plenty of water. Check on the safety of your neighbors. Please stay safe. This was a message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 Red for many different reasons. Anyway,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for tuning in and getting involved with our weekend show. I'll be with you until 6 p.m., so lots to pack into the second half of our weekend highlight edi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ve got On the Mic, real stories from real people on the streets of Busan. Then we've got highlights of Wednesday's show with Explore Busan and Ange. And then we'll round that off with highlights of Global Chatter Squad. That segment is around 35 minutes, so we'll just grab a quick snippet of that segment as well. Of course, if you want to grab the whole segment, you can find us again. Just search for our shows on NoTube or YouTube for anyone who doesn't speak Korean. All right, up next, I'm going to give you some On the Mic and then we'll keep on keeping on.
2: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김태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Hi, my name is Teo and I run a small gallery cafe in Busan called Space Teo. 부산 수영에서 작은 갤러리 카페 공간 테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갤러리 카페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규모가 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작은 규모입니다. 작가분들이 전시할 공간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살짝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수요일부터 일요일 12시부터 7시까지고요. 커피 마시러 오셨다가 자연스럽게 전시를 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전시를 보러 오셨다가 공간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머물다 가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2: 아, 정말 말 그대로 갤러리와 카페가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군요. 또 마침 지금 흥미로운 전시를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전시 어떤 전시인지도 좀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3: 저희는 계속 설명하고 반응하고 대답하면서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2: 그쵸?
3: 근데 어느 순간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감정을 공유하는 사진전입니다.
2: 이 말이 진짜 그 동물 말, 홀스인 거죠?
3: 네, 그 말과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말의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될까요?
2: 네, 그 말 사진들은 혹시 어디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3: 경주에서, 이거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머물렀던 좀 구석탱이했던 시골 같은 느낌? 거기 숙소 근처에 있던 말을 찍었었습니다.
2: 아, 다양한 곳의 말을 찾아가서 작업을 하신 거네요.
3: 네네.
2: 아, 이게 지금 첫 전시인가요?
3: 아, 저는 이전에 저 혼자 했던 개인전은 아니었고 일동 졸업이라고 다른 이제 단체와 같이 전시를 했던 경험은 있고, 이렇게 혼자 뭔가 이렇게 제 작품을 건 건 처음입니다.
2: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원래 전시 일을 하셨던 거네요?
3: 아, 아니요. 전시를 했다고 하면 너무 과장인 것 같고.
2: 아, 네. 네네.
3: 그냥 한번 살짝 발은 걸쳐봤다 정도입니다.
2: 아, 그리고 이제 직접 갤러리와 카페 공간을 마련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아요.
2: 그러면 이제 이런 전시 공간을 운영하시게 된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좋은 전시란 어떤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시를 기획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3: 저는 틀이 없는 전시가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3: 예를 들어 누군가 자기 집에 있는 키링을 잔뜩 들고 와서 저 이거 벽에 걸고 싶어요 했을 때 그 안에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의미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한 문턱을 넘어야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네, 진짜 들어가면 너무 편안하고 아늑한 카페의 분위기가 먼저 있어서 전시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기획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해요.
3: 제가 어릴 때 전시를 한다, 전시를 본다 이러는 게 너무 거창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2: 네.
3: 그래서 가볍게 본인의 것을 전시하고 가볍게 관람할 수 있는 캐주얼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 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좀 더 즐겁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망미단길이라고 하는 좀 비교적 안쪽 동네에 지혜 있는데 혹시 이 부근의 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3: 망미단길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지는 않고 곧 망미단길이라는 작은 골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됐습니다.
2: 아, 저희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간 태호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3: 공간이라는 의미의 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목적으로든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2: 네, 진짜 여러 가지 목적의 공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본명에서 이름을 따서 스페이스 테오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 공간을 만드시고 나니 필요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실현이 되고 있는 느낌인가요?
3: 아직은 이제 공간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제가 뭔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이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공간에 담고 싶었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2: 네, 앞으로도 스페이스 테오가 어떤 공간으로 꾸려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all of our guests, all of our reporters. And of course, if you want to share your story with us here at On The Mic, please get in touch and let us know. We would love to have you. All right, up next, Lady Gaga, Born This Way.

0: 있어서요.
1: 제가 질문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네. 받아올 때는 라면이나 회 어떤 거 제일 맛있나요? 하나, 둘, 셋.
2: 회. 회로 모여야지 받아오면.
1: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2: 감사합니다.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올스타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6: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d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7: 7:00 o'clock.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m Gina. I'm from China and the champion of the 2021 Wannies Festival.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anyu culture, like K-pop and K-dramas, since I was in high school, and that's why I came to Busan as an exchange student. Actually, when I first came to Korea, it wasn't easy for me to live here. Things weren't the same as in a drama series. My Korean was limited and everything was still new to me. However, there was one Korean friend from Busan who helped me when I was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life here. I still remember the hearty breakfast that her family made for me. Her family always treated me as part of the family, and that's when my love for Busan people began. Of all the great things about Korea, like K-pop and K-culture, the warmth of Busan

0: Expert Insights.네, 최근의 주요 이슈들 또 관련 영어 표현들 모닝 웨이브인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최근 나온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년 중 54만 명가량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이와 감정적, 정서적 고립과의 연관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고립과 외로움에 빠지는 이유, 또 주변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So the expert today is Dr. Chris Ham, or Ham Haeuk. She's the professor and associate dean for research at Boston University. So we're going to go to Korea. 네, 특히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의 고립을 유발하는 요소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1: So let's think about our Korean society. What happened, let's say, about 16 years ago? There has been an economic transformation for the last 16 years. So we sociologists call it as a compressed modernization. So for instance, so because it was so compressed, so rapid, and so sudden, a lot of young people have been caught in deep and painful cultural clash. So they are torn between the individualized pressure. That means there is a pursuing modern capitalistic pressure, very competitive pressure, as compared to me as a family member, okay, so which emphasizes duty, family cohesion, as well as interdependence. So these young people are really caught in between.
0: 네,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지난 60년 동안 어마어마한 경제적 변화를 겪어왔죠. 사회학자들은 이를 압축된 현대화, compressed modernization이라고 한다는데요. 하지만 이 빠른 변화 아래서 청년들은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화, 하지만 또 반대로는 가족의 의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경쟁, 극도로 경쟁화한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으로 고립이 심해진다고 하네요. So that is the sad reality according to our expert. So this is very interesting. Not just rapid, but compressed. Compressed modernization. 단순히 빠른 변화가 아닌 compressed, 압축된 현대화.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Compress, 압축하다, 누르다 라는 뜻이 됩니다. And we use that quite a bit. You know, when you used to have MP3 players, those are compressed files, 압축 파일, 컴퓨터에서 쓰죠. 또 압박 분대, compressed bandage, that's a word. One of my favorite words though, de-stress, 스트레스를 푼다고 할 때 decompress, 뭔가 릴렉스를 한다, decompress라는 표현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And second expression is be torn between, so that's T-O-R-N. 자, 무엇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고민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동사 원형은 tear, T-E-A-R. Of course, when that's used as a noun, that's tear. 눈물이지만 또 동사로는 tear, 찢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be torn between, 내 마음이 무엇인가 A와 B 사이에서 찢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our expert said young people are torn between individualization and family. 자, 이 젊은이들은 individualization, 개인화와 가족화된 사회에서 고민

0: along the way. And
1: Right.
0: then when he gets home, he's actually a chronic liar. He's constantly re-spinning his tale and lying about who he is in order to affect his own homecoming. And so the story of the Odyssey is also about the pleasures of storytelling, but also the dangers, how they can distract us of who we are and how they can change the way we view other people.
2: 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주제들, 정체성에 대한 고민, 또 스토리텔링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오디세이는 근본적으로 생존과 홈커밍, 귀향에 대한 이야기죠. 자,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가, 또 인정해주는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디세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가라고 하네요. 또 두 번째 스토리텔링의 힘은 오디세우스가 집을 찾아오는 길, 또 고향 이티카에서 그의 여정에 대한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지속적인 거짓말, 즉 스토리텔링의 쾌락, 또 반면에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So that is a really interesting insight. So the story of Odyssey and, you know, its precursor, the Iliad, they stand the test of time. 자, stand the test of time,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다, 즉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죠. So he talked about themes that stand the test of time. 자, 이런 주제들이 고대 그리스 또 지금 현대 사회까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And you know, that can be like some music, Frank Sinatra's music. They definitely stand the test of time. Moving on to our second expression, that's make one's way. 자, 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즉, 앞으로 혹은 어딘가로 나아가다. So Odysseus made his way home. 자, 집으로 나아가다. Or you could make your way through the streets, make your way through the rain. 자, 비를 헤치고 나아가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영화. 사실 우리가 뭔가 책과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 of course, he's a professor of classics and we have to ask him. 영화가 재밌죠. 흥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메르스의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0: Look, there is something powerfully comforting about delving into the mists of time and finding out that other human beings had some of the same anxieties, passions, and concerns that we do. One of the things that I've had a pleasure of in my life is returning to Homer in Greek after 9/11 when I lived in New York, after my dad died over the past decade or so. It gives you this deep sense of belonging in the arc of time. That we are not aberrations, that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culturally, we have these common things we care about. We want to belong, we want to have agency, and we want to have control over our own stories. So I really think that being able to go back to ancient stories of every culture is a great gift because it can help us understand the immediacy and the continuity of the human condition.
2: 네, 교수님에 따르면 몇천 년 전 신화 세계 속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불안, 또 걱정, 열정이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고전의 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본인도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호메르스의 작품으로 돌아가서 위안을 얻는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느끼는 갈망, 또 소속감, 자유의지 등 이 고대 이야기에서 다시 찾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선물이라고 하네요. So if that doesn't inspire to go back and read these classics, I don't know what will. So for centuries, for millennia, really, we've had this longing. We long for things. 자기 무엇이 됐든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죠. We long for something or have a longing for something. The professor said, we have this deep sense of longing. Or you can say it maybe a little bit casually. You know, after this summer, I am really longing for cooler weather. 자, 이 시원한 날씨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Final expression is delve into. D-E-L-V-E plus into. Dive into. 비슷하죠? 무엇을 캐다. 철저하게 조사하다. 깊이 들어가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다. So the professor said there's something comforting about delving into these mystic times. 자, 이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깊이 들어가는 것에서 위안을 얻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A similar expression is to get to the bottom of

0: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1: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비트 이기고 긴밤 남남처럼 비틀비틀 어색한 몸부림 잘못한 게 따돌림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오금자 지금 나랑 놀아보고 들랑 거기 보이는 당신은 오마레이디 나와 춤을 춘 그대는 해피레이디 내 열정을

0: Japan, Busan, Yongo Bangsa.
1: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2: A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0: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2: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y.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1: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y.
2: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y,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3: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0: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어서 오세요. 올스타 편의점입니다.
3: Hi, I heard this convenience store has Korea's famous spicy ramen. Where can I find it?
2: 스파이시라면 아 슈퍼 한라면 저기 오버데요.
3: Over there? I see it. Thank you very much. Oh, also, I heard that this store has that famous melon-flavored milk.
2: 멜론이라면 아, 오버데요. 저기.
3: Oh, over there. Okay, I see it. Thank you so much.
2: 요새 K-푸드가 인기가 많다드만은 진짜 다 좋아하네. 아이고, 다 골랐는갑네. 계산하실라고요. 머니.
3: Yes, yes. Could you tell me how much all of this costs?
2: Okay. 7,250원입니다. 7,250, please.
3: Oh, okay. Oh, also, can I charge my phone here?
2: Charge? 체인지. 폰을 바꾸고 싶다고요. No change phone. No change here.
3: Oh, I heard that I could charge my phone at the convenience store. Can I not charge it here?
2: 아이고, 이거 못 알아듣는가 봐. 폰을 바꾸려 하면은 그 통신사, 뭐라 해야 되노? 아, 그 텔레콤, go to 텔레콤, S텔레콤, L텔레콤, you know, 텔레콤. 그게 어디 있냐면요, over there. 어디 있냐면, over there. 오늘 배워볼 표현, 핸드폰 충전 좀 할 수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3: Can I charge my phone here? Can I charge my phone here?
2: Can I charge my phone here?
1: Charge는 요금을 청구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배터리를 충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휴대폰을 충전 중이야. My phone is charging. 내 노트북을 충전해야 해. I need to charge my laptop.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핸드폰 충전 좀 할 수 있나요? Can I charge my phone here?
3: Can I charge my phone her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6: My school,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1, 2, 3, 4, 5, 6, 7, 8, 9, 10. 부산
1: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Oh, I love it. It's Monday Groove with TJC.
2: 안녕하세요.
1: How do you like the new signal? 시그널 음악이 좀 바뀌어 주셔서.
3: 예, 음악이 너무 반가워서.
1: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죠? 네. 이 시그널 음악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3: 저의 부산 그루브. 네, 부산 그루브입니다.
1: 아, 근데 웃긴 게 나 항상 So this segment by the way is English and Korean Monday Groove with TJ. So we'll jump between. 근데 나 항상 그 전 시그널이 그 You're so popular, be my formula. 그거는 항상 DJ 씨 목소리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아 네, 아 맞다 사이다 사이. 아, 근데 몰랐어요. 네. DJ 씨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3: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건, 또 멋진 아무튼. 또 가수와 또 헷갈려 주시고.
1: 네,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근데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니까. 아무튼 네. 잘 지내셨어요?
3: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1: Good.
3: 어저께도 우리 또 광안리에서 발코니 음악회라고 있거든요.
1: Balcony music.
3: 예,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라서 차가 없는데 거기에서 어저께 공연도 하고.
1: Oh, nice.
3: 예, 즐거운 또 한 주를 보내고 또 우리가 만났습니다.
1: 사람 진짜 많이.
3: 예, 맞아요. 있었지. 차 없는 거리 아니더라도 광안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차가 없으면 거기 이제 차도에 사람들이 엄청 자유롭게 다니고 뭐 버스킹도 많이 하고 마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마술도 길에서. 하고 플리마켓도 있고 뭐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길거리 네. 음식도 있고 뭐 등등. 아, 그리고 좋은 거는 완전 가족 위에서 뭐 시민 위에서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0: 맞아요.
1: 아, 부산 그룹 음악과 함께 퍼펙트.
0: 행복했습니다.
1: 아, 네. 너무 좋아요. So listen, are you going to do that again? 다시 그거 말코니 뮤직은 하실 거예요?
0: 불러주시면 또 하죠.
1: 아, 알겠습니다.
0: 어디든, 네. 어디든 so, 달려갑니다. 네.
1: If you are out in Gwangalli or if you were out in Gwangalli the weekend, maybe you saw 부산 그룹, TJCM 부산 그룹. 자, 우리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0: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로라.
1: 목소리 이렇게 I hear babies cry.
0: 그게 더 좋았어요.
1: 미안해, 미안해.
0: 그게 더 좋았어요. 약간.
1: I didn't warm up. You guys 판단하지 예뻤어. 마세요. 나 목소리는 warm-up은 안 했어요.
0: 아,
1: 오늘
0: 좋았습니다.
1: 하루 종일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0: 아, 갑자기 시켜서 미안해요.
1: 오늘만 얘기를 예. 하는 게 웜업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1: 재밌었어요.
0: 목소리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1: Thank you very much. Listen, 다음에 우리는 앨범 만들자.
0: 아,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1: 좋은데. 아, 자, that was What a Wonderful World by Louis Armstrong.
0: Yeah.
1: Satchmo, as they knew him. 아, 근데 이 노래가 그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0: 일단 루이 암스트롱의 엄청 그 파퓰러한 노래잖아요.
1: 그러니까.
0: 엄청 사람들 많이 좋아하고 특히 이런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하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고 싶어서 선곡했어요.
1: 이 네. 노래 진짜 내가 옛날 클래식 노래 중에 뭐 몇 가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니나 시몬
0: 니나 시몬.
1: 니나 시몬 Sunday in Savannah.
0: 아.
1: 그 노래 아세요?
0: 아, 들으면 알겠죠, 제가.
1: 보내 드리겠습니다.
0: 아, 네, 네.
1: 그리고 Louis Armstrong What a Wonderful World.
0: 오.
1: 그런 뭐 그 정도 그 노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0: 네.
1: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0: 아. 미리 말씀해 가지고 같이 아, 근데 다음에 한번 또 같이 할 기회가 있겠죠.
1: 노래방 네. 가자.
0: 아, 노래방.
1: Let's go to the 노래방. So Louis Armstrong, that is a song. It's basically he's just talking about how beautiful things are in the world.
0: 네,
1: he
0: 네.
1: sees all these simple things in life and he thinks, "Wow, this is beautiful." 아, 진짜 의미가 담긴 가사입니다.
0: 네. 맞아요.
1: 로맨틱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세상에 대해서 네. 간단한 뭐 소확행에 대해서 와
0: 맞아요.
1: 아름답다라는.
0: 네. 저는 특히 이런 그 의미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너무 자극적인 것들 어릴 때는 자극적인 거 좋아했어요. 막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고
1: 네.
0: 막 하고 또 우울하면 너무 슬퍼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1: 아.
0: 지금은 진짜 해운대나 광안리 네. 가서 바다를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바다 천천히 쳐다보고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너무
1: 그거는,
0: 평화로웠어.
1: 맞아요. 그거는 네. 행복이다.
0: 마 진짜 행복해요.
1: 근데 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나이 먹어서.
0: 그렇지,
1: 그래요.
0: 그렇지. 아 그래서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1: 맞아요. 네. 당연하죠. So 네. It's interesting. So TJ she says. You know, back in the day, it was great to have these kind of really exciting songs or like the obvious lyrics of I'm sad, so I broke up so you can cry and etc. But these days, because we're getting old, we just enjoy the simple things, you know. 맞습니다. Did you know that Louis Armstrong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scat singing?
0: Ah.
1: Scat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0: Scat?
1: 그걸 아시죠?
0: 하는 것. 네, 네.
1: 맞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은 뭐 스캣의 아빠라고
0: 아,
1: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그런 노래도 들으셨어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0: 아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1: 아 네. 네. 어우.
0: 제가 근데. 너무 오래전 가수라서
1: 네.
0: 제가 잘 몰라요. 노래 부르는 모습만 보고 목소리만 네. 익숙하고. 그분의 어떤 스토리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1: 그러니까.
0: 접하지 못했어요.
1: 근데 네. 재밌는 거는 Scatman John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 스타일이라서 저희 시대 뭐 어렸을 때 그런 스타일이 장르가 인기가 없었어요.
0: 아.
1: 그래도 한 가지 남자가 뭐 한 가수 Scatman John 어떤 진짜 재미있는 댄스 EDM도 아니지만 댄스 노래가 만들었어요. 아바라바라바리 빠빠빠라뽀 빠빠빠라뽀
0: 그 노래
1: 아세요?
0: 빠빠빠라뽀뽀
1: 그거는 스캣맨 전이에요. 그래서 그건 진짜 재밌었어요. 아무튼 enough about Scatman John.
2: Were there any difficult lyrics or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1: 네, 뭐 노래 부르면서 어려운 발음 뭐
0: 사실 그 첫 번째 부분들은 그래도 귀에 익숙했는데 I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이 부분을 제가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쪽 파트가. 그래서 혹시 로라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1: 그러면은 네. 왜냐면 제가 노래 불었을 때 I Remember, we don't say I, we say ah.
0: Ah.
1: I see skies of blue. So skies
0: are
1: blue.
0: Skies are. 아,
1: blue.
0: 어로. 어로 하면 되군요.
1: Skies are blue.
0: Skies are blue.
1: And clouds of white.
0: Clouds of white.
1: Of white.
0: Of white.
1: 근데
0: 아, of white.
1: 소리 어렵다.
0: 아, clouds of white.
1: 나는 white 하는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이 clouds of white. Clouds are white.
0: White.
1: 그래서 clouds are white.
0: Clouds are white. Clouds are white. 아,
1: of 소리 힘드시면.
0: 네, 맞아요. of가 힘들었어요.
1: Yeah.
0: 항상 그 of가 힘들었고 뒤에도 blessed the day.
1: 그리고 blessed day.
0: Blessed day.
1: So bright blessed day. So blessed is like. Blessed. 한국 사람들이 blessed 보시면 d 소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어. blessed처럼
0: blessed.
1: blessed day.
0: blessed day. 아.
1: day. So blessed, blessed day 하면 blessed. 이상하다.
0: 아.
1: 그래서 뭐 don't 하지 마. don't 할 때 D-O-N apostrophe T로 스펠링 하잖아요.
0: Yeah, yeah.
1: So when we write the word don't, we have don't. It's do not. And the apostrophe stands for removing something in the word. 그래서 when I think about like teaching how to say things like blessed day,
0: blessed
1: instead
0: day.
1: Of blessed day, we say blessed day.
0: Blessed.
1: So blessed day. Day.
0: Blessed day.
1: Blessed day. It's like an apostrophe. Blessed day.
0: 아.
1: It's like you join a 합쳐서.

0: Blessed day.
1: Blessed day.
0: 맞아. Oh, perfect.
1: 어, 지금 그래요?
0: Yeah, perfect.
1: Blessed day.
0: Yeah. Blessed day.
1: I see skies are blue and clouds are white.
0: Clouds are white.
1: Clouds are white.
0: White 하지 마세요.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쉬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어. 어. 미국 발음으로 하시면 쉬워요. Clouds are white.
1: Clouds are white.
0: Oh, perfect. Mm-hmm.
1: The bright, blessed day.
0: Blessed day. Oh, perfect.
1: Blessed day and dark sky.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0: Sacred.
1: Sacred. Sacred night.
0: Secret처럼 근데 sacred. C-R-E-D. Secret. 그거는 어렵다. 한국 사람 뭐 발음 때문에 우리 받침 때문에 받침 필요하니까 그래서 sacred, sacred,
1: sacred, yeah,
0: sacred. 근데 sacred, sacred.
1: 어, sacred. Sacred night.
0: 맞아요. 그리고 보시고 dark sacred night, C R E D. 그 D 소리도 D 하지 마시고. Night.
1: 아,
0: 왜냐면요. Night. Secret, 혀가
1: night.
0: Night 시작하는 소리가 혀가 여기. 그래서 sacred night.
1: Sacred night.
0: Perfect.
1: Sacred night.
0: Perfect. 오. 그래서 저희 혀가 I'll over exaggerate with my tongue. 네, 혀 보세요.
1: 예.
0: 이미 뭐 미리 미안합니다.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1: Ah, sacred so, night.
0: Blessed day.
1: Blessed sacred day. Blessed day.
0: Perfect.
1: The dark
0: sacred
1: night. Sacred night.
0: Sacred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아세요?
1: 어,
0: sacred.
1: Sacred 그 비밀?
0: Secret.
1: 그건 secret.
0: 그거는 secret이에요. 아. 비밀은 secret. Sacred는 박PD 어, 신성한. 어.
1: 아, 신성한.
0: 어, 신성한. 아. 그래서 어, 근데, 신 같은 오. 아주 특별한 뭐 누구나 뭐 누구나 만들 수가 있지도 않고 누구나 볼 수 있지도 않고 완전 특별한다.
1: 어두운
0: 신처럼.
1: 밤이 아주 운치 있는 밤이다 이 말인가?
0: 네, 그렇죠. 뭐 신성 신 sacred.
1: sacred
0: so secret처럼
1: sacred night
0: sacred.
1: The dark sacred night
0: oh good
1: the dark sacred night
0: 쉽지 않아요
1: 아 어렵다
0: 아 근데
1: sacred night
0: this song is kind of more about how beautiful the world is. You know, sometimes we tell someone you're amazing, you're beautiful, or you're really good at what you do. 진짜 어, 칭찬하는 느낌이잖아요.
1: Yeah.
0: 모든 것에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완전 뭐 뜻깊은 칭찬하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궁금해. I'm very curious. 이 노래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너 것 같습니다. 너 그냥 yes.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멋지다 아니면 뭐 예쁘다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진짜 잘한다 그런 칭찬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J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
1: 칭찬.
0: 칭찬 자주 하시나요?
1: 저는 칭찬 너무 하는 걸 좋아해요.
0: 아.
1: 네. 뭔가 사람을 만날 때 어, 좀 안 좋은 점을 아예 잘 못 봐요.
0: 아. 네. 와우, 긍정적이다.
1: 네.
0: So positive. So you only see the good in things, right? 오케이.
1: 그러니까 막 친구들 특히 밴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뭐 나의 파트너가 그 사람이 조금 약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잘하는 거를 같이 더 살리려고 하면 음악이 훨씬 더 좋아져요.
0: 너무 좋아요. 예, 맞아요. When you give a 칭찬, when you give a compliment, people seem to do better. 뭐 믿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들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1: 맞아요.
0: 자신감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점점 기분 안 좋게 만들어서 뭐 퍼포먼스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네. 네.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칭찬 좀 배울까요?
1: 아, 좋습니다.
0: 오키도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1: 오키도키를
0: 첫 번째로 어떤 네. 거?
1: 아, 그러면 머리 옷이 헤어스타일이나 옷이 잘 어울린다.
0: 아,
1: 너 오늘 엄청 잘 어울린다.
0: 아하. 이게 진짜 so like something looks good on you. 이게 뭐 이 예쁜 치마가 잘 어울려요. 이 색깔을 잘 어울려요. 머리 스타일에 잘 어울려요. 근데 영어로 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요. 문화 차이 때문에 네. 우리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짜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누구나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우리 피디님한테 피디님 머리 잘라서 내가 피디님 머리 잘랐어요.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근데 피디님은 잘 받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1: 네.
0: 근데 내가 다른 외국인한테 머리 잘랐어요. Looks good.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you change your hair. 네. 좀 갑자기 좀 센시티브한 느낌 될 수도 있어요.
1: 진짜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this looks good 대신에 you look great.
1: You look great.
0: Yeah, you look great. 아주 심플하게
1: 너 좋아 보인다.
0: 왜냐면요. this 어울린다. suits you, S-U-I-T-S, you, this suits you. So, this hairstyle suits you. These clothes suit you. 사람들이, 그러면은 전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아졌어? 그런 느낌 될 수도 있어요.
1: 맞아, 그럴 수 있지.
0: 네. 네. 그래서 suits you, 친한 친구한테, this shirt suits you. 그렇게 하면, no problem, 친한 친구. 근데 모르는 사람, wow, you look great. 간단하게.
1: 네. 네.
0: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you look great. 끝.
1: You look great today.
0: You look great.
1: You look great.
0: Today 하면 today는. 어제는 안 했어?
1: 아, 그렇구나.
0: 원래는 아니야?
1: 오.
0: 네. 자, 그래서 it suits you. 뭐 친한 사람한테 아니면 you look great. 그냥
1: you look great.
0: 두 번째 어떤 거?
1: 아니면 그다음에 공연을 보고 누군가 친구 공연을 제가 봤어요. 공연 너무 좋았다. 그거 어떻게 해요?
0: 공연을 잘 봤어요. That was great.
1: That was great.
0: yeah. 아주 간단하게 하면 that was great.
1: That was
0: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다면 if you want to be more specific, you were amazing.
1: You were amazing.
0: You were amazing.
1: You're amazing.
0: Or I loved your solo. 예를 들면 뭐 드럼 솔로 있었다 있거나 뭐 기타 솔로 있었거나 I loved your solo.
1: I loved your solo.
0: Yeah.
1: Sounds great. 이건 좀 다른 거예요?
0: Sounded great.
1: Sounded
0: 이미
1: great.
0: 이미 다 봤으니까 sounds great 보는 중이에요.
1: Sounded great.
0: Sounded great. 와, sounded great.
1: Sounded great. Yeah.
0: 그리고 TJ 씨 좀 스웩 있게 sounded great, bro.
1: Sounded great, bro. Yeah. Yeah.
0: It's busy.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
1: 뭔가 잘 생겼다. 아니면 예쁘다. 뭐 이런 거. 그것도 하면 좀 그렇죠.
0: 영어로 하면 안 돼요.
1: You are handsome. 이래 하면 이상하죠.
0: 한국 사람에서 외국인한테 괜찮은데 그리고 반대적으로 괜찮고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외국 사람한테 you look beautiful, you look beautiful 이라는 말이 괜찮은데 you're so pretty. You're so pretty 완전 빈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 너무 가벼운 말이라서.
1: 네.
0: 대신에 뭐 자기 능력에 대해서 아니면 재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아요.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1: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군요.
0: 그러니까. 네, 맞아요.
1: 아니 근데 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외모보다는 뭔가 오늘 좋아 보인다 뭐 이 정도가
0: 맞아요.
1: 좋은 것 같아. 뭐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뭐
0: 그것도 나
1: 그것도
0: 안
1: 별로
0: 좋아요.
1: 안 좋아.
0: 기분 안 좋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팁이에요. 네.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 외모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긴 한데 내 얼굴은 내 얼굴이다. 내 몸은 내 몸이다. 그래서 내가 뭐 크게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네, we learned 그렇습니다. a lot today and I think we mostly spoke in Korean but that's all right. So are you ready to sing another song?
1: Yep.
0: Let's go.

0: Welcome back, everybody. Yes, Red, Red by Cortez. Perfect for the 23rd of August, I think. The colour I would describe the weather this past week is red. Red for many different reasons. Anyway,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for tuning in and getting involved with our weekend show. I'll be with you until 6 p.m., so lots to pack into the second half of our weekend highlight edi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ve got On the Mic, real stories from real people on the streets of Busan. Then we've got highlights of Wednesday's show with Explore Busan and Ange. And then we'll round that off with highlights of Global Chatter Squad. That segment is around 35 minutes, so we'll just grab a quick snippet of that segment as well. Of course, if you want to grab the whole segment, you can find us again. Just search for our shows on NoTube or YouTube for anyone who doesn't speak Korean. All right, up next, I'm going to give you some On the Mic and then we'll keep on keeping on.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김태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Hi, my name is Teo and I run a small gallery cafe in Busan called Space Teo. 부산 수영에서 작은 갤러리 카페 공간 테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갤러리 카페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규모가 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작은 규모입니다. 작가분들이 전시할 공간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살짝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수요일부터 일요일 12시부터 7시까지고요. 커피 마시러 오셨다가 자연스럽게 전시를 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전시를 보러 오셨다가 공간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머물다 가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1: 아, 정말 말 그대로 갤러리와 카페가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군요. 또 마침 지금 흥미로운 전시를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 전시 어떤 전시인지도 좀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2: 저희는 계속 설명하고 반응하고 대답하면서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1: 그쵸?
2: 근데 어느 순간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감정을 공유하는 사진전입니다.
1: 이 말이 진짜 그 동물 말, 홀스인 거죠?
2: 네, 그 말과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말의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그 말 사진들은 혹시 어디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2: 경주에서, 이거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머물렀던 좀 구석탱이했던 시골 같은 느낌? 거기 숙소 근처에 있던 말을 찍었었습니다.
1: 아, 다양한 곳의 말을 찾아가서 작업을 하신 거네요.
2: 네네.
1: 아, 이게 지금 첫 전시인가요?
2: 아, 저는 이전에 저 혼자 했던 개인전은 아니었고 일동 졸업이라고 다른 이제 단체와 같이 전시를 했던 경험은 있고, 이렇게 혼자 뭔가 이렇게 제 작품을 건 건 처음입니다.
1: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원래 전시 일을 하셨던 거네요?
2: 아, 아니요. 전시를 했다고 하면 너무 과장인 것 같고.
1: 아, 네. 네네.
2: 그냥 한번 살짝 발은 걸쳐봤다 정도입니다.
1: 아, 그리고 이제 직접 갤러리와 카페 공간을 마련을 하시게 된 거네요.
2: 네,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이런 전시 공간을 운영하시게 된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좋은 전시란 어떤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시를 기획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2: 저는 틀이 없는 전시가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예를 들어 누군가 자기 집에 있는 키링을 잔뜩 들고 와서 저 이거 벽에 걸고 싶어요 했을 때 그 안에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의미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한 문턱을 넘어야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진짜 들어가면 너무 편안하고 아늑한 카페 분위기가 먼저 있어서 전시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기획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해요.
2: 제가 어릴 때 전시를 한다, 전시를 본다 이러는 게 너무 거창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1: 네.
2: 그래서 가볍게 본인의 것을 전시하고 가볍게 관람할 수 있는 캐주얼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 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좀 더 즐겁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망미단길이라고 하는 좀 비교적 안쪽 동네에 지해 있는데 혹시 이 부근의 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2: 망미단길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지는 않고 곧 망미단길이라는 작은 골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됐습니다.
1: 아, 저희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공간 태호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2: 공간이라는 의미의 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목적으로든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1: 네, 진짜 여러 가지 목적의 공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본명에서 이름을 따서 스페이스 테오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 공간을 만드시고 나니 그 필요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실현이 되고 있는 느낌인가요?
2: 아직은 이제 공간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제가 뭔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이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공간에 담고 싶었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스페이스 테오가 어떤 공간으로 꾸려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o all of our guests, all of our reporters. And of course, if you want to share your story with us here at On The Mic, please get in touch and let us know. We would love to have you. All right, up next, Lady Gaga, Born This Way.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0: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right. Well, Layla sent us a message saying 오늘은 어느 월요일보다 더 정신없는 개학일. 저도 다음 주입니다. 자, 이 학기도 BFN과 함께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 개학일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by SES. How about that? So here it is.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Wow, look at all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4: What is this?
2: Welcome, welcome. 요거는 그 족발. 요게 생긴 거는 좀 무서워도 콜라겐은 많이 들어갔고 피부 있지? 요게 먹는 보톡스 아닙니까?
4: Oh, oh no. What is this? Is this pig's feet? Oh, looks so scary.
2: 아이고, 이 새대기가 좀 무서운가 봐. 그럼 요거는 어때요?
4: What is this?
2: 이거는 닭발. 그러니까 치킨 푸드. 프리티. 어떤겨? 요거는 먹을 만한데 콜라겐은 쓰러 많아갖고 요 다크서클 지우개다 아이가. 노 다크서클.
4: What? Is this chicken's feet? Oh, looks so scary.
2: 아이고, 이 새대기가 이런 걸 아직도 좀 무서워하는가 봐. 그러면 요건 어때요? 이 코리안 소세지.
3: Wow, look at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What is this?
2: 이거는 순대. 순대 그 내장을 막 요래요래 껍데기를 요래요래 해갖고 그 안에다가 팍 집어넣어갖고 막 아이고 이 새대기는 이것도 안 몰락하나?
3: Oh, I understand. Oh, it sounds delicious. I'll get this one, please. And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순대를 사기는 사는데 이 벨리 파킹. 아이고 발레 파킹 말하는가 봐.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주는데. 노 발레 파킹. 대신에 요거 서비스 여 간이랑 요 창자랑 요 염통까지 팍팍 서비스. 오늘 배워볼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1: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한 뒤 주차비 할인을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Validate는 확인하다 또는 인정해 주다라는 뜻인데요. Validate my parking은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주차 지원이 되나요?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parking validation? 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3: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6: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9: 우리가 부산입니다.
6: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